아수라 야원 드라비야 나사스 요나 손지야스 와인에 비아라제 사우냐미 오지야스 와인이 아니야 다이뇨 오나비 미바와니 무스타이야 미

0: 야
1: 꽃은 야디나야노 오와하네
0: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함 소마비나 디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파파라나 사프라 와스와나 와스와나 수와 코무니 프로노 와무라
1: 원은 오다스
0: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ard. You never come to the end of the yard.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you? You never come to the car. Come on, Sapema, Sapema, Sapema.
2: Oh, honey, obey.